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7일 오후 10시경, 일본 시간 8일 오전 4시경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이란 측 공격은 휴전 합의가 발효된 4월 8일 이후 처음으로 북부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알리는 경보가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사일은 요격됐으며 지금까지 피해 정보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7일 이웃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교회에서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의 거점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 측이 이스라엘 국내를 공격한 데 대한 대항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군사고문을 맡고 있는 레자이 씨는 일본 시간 8일 오전 4시 반경 SNS에 이란은 휴전 위반과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표명해 왔다면서 오늘 밤 침략자들은 그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응은 나쁜 짓을 막기 위한 경고이며 추가 도발을 하면 보다 더 괴멸적인 보복과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폭스뉴스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단에게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 충분하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는 불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세계 군사정세를 분석하는 스웨덴의 연구기관이 연례 보고서를 정리해 일부 국가의 지도자 등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8일 공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핵탄두 총수는 12,187기로 추산돼 작년보다 54기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보유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로 5,420기, 이어 미국이 5,042기에 달해 이 두 나라만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62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 보유수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4,012기가 미사일 등에 탑재돼 있어 작년보다 100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에 관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됐던 유일한 핵군축 협정이었던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뉴 스타트가 올해 2월 만료된 점과 올해 3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핵탄두 보유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나타내며 핵 억제력을 확장하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일부 국가의 지도자 등은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안전보장 전략에 있어서 핵무기 의존도를 높이면 핵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1: 오펙 플러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7개국이 7일 온라인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7월의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 8천 배럴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개월 연속 증산하는 것으로 증산폭은 6월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송이 정체된 상태임에 따라 이번 증산도 앞으로 해협이 개방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석유 수출 기구 OPEC과 OPEC 플러스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진 UAE, 아랍에미리트는 이번에도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원유 시장에서는 국제 거래 지표인 WTI 선물 가격이 지난 주말 시점에서 배럴당 $90 선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정결 관련 협상 행방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는 견해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뿌리 깊은 가운데 OPEC 플러스 7개국이 산유국 입장에서 증산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준 모양새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조선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 회담합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 주석과 김 총비서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중국의 열병식에 맞춰 김 총비서가 중국을 방문한 이래의 일입니다. 중국과 북조선 사이에서는 올해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할 것 등을 정한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따라 베이징에 초대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조선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조선은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7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등을 통해 담화를 내고 지난 5월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조선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고 밝힌 미국 측의 발표를 부인하고 재차 북조선은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의 대화에 의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후방 지원국인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의견을 나눌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낙도 방위를 상정한 육상자위대의 대규모 실탄 사격 연습이 7일 시즈오카 현 연습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이 후지 종합 화력 연습은 육상자위대가 시즈오카 현 히가시 후지 연습장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탄을 사용한 대규모 연습입니다. 68번째인 올해는 낙도 방위 상정 아래 열렸으며 전차 사격과 무인기를 이용한 정보 수집이 실시됐고 연구 개발 중인 무인 차량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 유사시 상대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수백 킬로미터 사거리의 2호식 고속 활공탄 발사기가 지난 3월 배치 개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탄두 부분이 음속을 초월한 속도로 글라이더처럼 활공하기 때문에 종래보다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육상자위대 후지 주둔지에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 작업을 개시했을 때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후지 종합 화력 연습이 밤에도 열린 가운데 하루에 사용된 탄약은 약 69.5톤, 금액으로는 약 8억 2천만 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기상청에 따르면 7일에는 전선과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서일본에서 동일본에 걸친 넓은 범위에서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흐린데 간도 고신과 도가이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기상청은 7일 간도 고신과 도가이에서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간도 고신의 장마가 시작된 시기는 예년과 같은데 작년에 비하면 16일 늦어졌으며 도가이의 장마는 예년보다 하루 늦었고 작년에 비하면 21일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미아가 대답합니다.
1: 하이, 하지메테 데스.
2: 네, 처음이에요.
1: 사르노 사진을 토리니 이키마스.
2: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0: 택시기사가 말합니다.
3: 소우데스카.
2: 그래요?
3: 쿄와 사무이카라 사르가 탁산 온센이 하이테마스요.
2: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0: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2: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どちらまで?
1: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3: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1: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3: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 猿가 탁산 온센이 하이테마스요.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猿の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2: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 온센
2: 은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사르
2: 원숭이하고
4: 온센
2: 온천 사이에 노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는
2: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는
2: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를
2: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라고
2: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2: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2: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0: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의
2: どちら는 의문사인데
4: どこ
2: 어디의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공항까지 부탁합니다.
4: 空港은
2: 공항이라는 뜻인데 구고의 우와 오는 길게 발음합니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2: 그럼 행선지를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도쿄 스카이트리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고 가정해보세요. 도쿄 스카이트리는
4: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스카이트리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도쿄 스카이트리までお願いします.
0: 택시기사에게 메모와 지도를 보이면서 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2: 그럼 지도를 보이면서 이 호텔까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이 호텔은
4: この호텔입니다.
2: 자, 말해보세요.
5: このホテルまでお願いします.
2: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4: 오네가이시마스
2: 라는 표현의 편리한 사용법을 소개해드리죠.
4: 오네가이시마스
2: 의 앞에 명사를 붙이면

0: 부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는
1: 체크아웃 お願いします
0: 라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면 커피는
1: コーヒーにか コーヒー お願いします
0: 라고 합니다. 계산해 달라고 할 때는 계산
1: お会計를
0: 써서
1: お会計 お願いします
0: 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체크아웃 お願いします. コーヒー お願いします. お会計 お願いします.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どちらまで?
4: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3: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5: 하루상의 지혜袋.
2: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택시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의 택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져서 미터기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2: 네, 아주 편리하죠? 택시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0: 공항이나 역, 호텔, 관광 명소에는 대부분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빈 차가 많이 달리고 있어서 손을 들어서 세울 수도 있죠. 택시 뒷문은 자동문으로 기사가 열고 닫으니까 승객 자신이 열고 닫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2: 빈 차인지는 어떻게 구별하죠?
0: 빈 차일 경우 대시보드 위에 한자 두 글자로
1: 그샤
0: 빈 차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2: 네, 미리 사진 같은 걸 보고 한자를 알아두면 좋겠네요. 전화로 부를 수도 있나요?
0: 네,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예약 앱도 있습니다. 택시 대수가 적은 지방에서는 예약을 해놓는 게 안심이 되겠죠?
2: 네, 택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차가 밀려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0: 그렇죠. 차가 밀려서 오래 택시에 타고 있으면 그만큼 요금이 불어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